뭔가 거리 봐봐. 고민한 찬에서 그럼 싸움 하나. 아, 수많은 무차서 카페인데 밀어버려. 집엔 고마워구나, 쌤바블리. 바깥맨 진방갈았냐 말이야. 남비린스 구마로무가 맘자. 남비린스 구마로무 지친가. 사이디아오 쌤바블리. 뭐 말이야, 고디디사. 와리웬 제가 제가 쓰자, 쓰자, 쓰자, 쓰자, 쓰자. 고갠다, 고갠수, 쟤매, 쟤매. 어! 시내야, 시내야. 마무이차. 가진노, 우리라 만냐가 바랜스반. 오늘 마무이차 소프트웨어야. 예린야리에. 루문론 나무가 막고 나무가 마치아비 게린 예리오 예린 꾸레멘 센서 쿠바히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같이 예리 예린 예리 야푸나 오늘 밤은 인차 소프트웨어 같이 오와 쿠비리 예댕야 마니 본나 바 루간다 바 롱고 오무예 가톰라 예 와스와 같이 오늘 소프트웨어 야 싱고 쿠바부토노 예 가토 같이 댕야 마니 예 와스와 나예 너세 잡아 에디냐 리오노 리네 게제리 강감 아마냐 이엔세 소프트웨어 나는 다운이 뭐가 안봐 왜 엔노 아 가임바카노 가루데 방 가임바카노 가루데 반싱카나 케리 안토론데 바나바야이 네 뭐가 안봐 왜 이네 에디냐 와리자와 소프트웨어 헤이 아디나 오마이 보 오야 여기라 바바 소프트웨어 아 가리네 나루가 시간에 무구루 와고 아 내가 에아 가리 가리 와와 무가다 오케 슈퍼비디 에 나게도 구한가지네 록플레시 레지 유니키 에 무가 막 호구에 걸어져 소프트웨어 와 컴퓨터 와 무에 두메 에 무사지야 와 소프트웨어 와 왔다 와 오버 와겐 나 카니카 소프트웨어 시트게라 그래 오마이 왔다 와 I got you on about to make a business. I went to watch him. Catch on, catch on to wait a software. On to a man, you know, because you computer. Oga, from Saja, I become Hugu, or I took an away to mass software. Ah, I become Hugu Mukatika software. And your business in number, yawo. Hey, catch on, got and say business in a canica computer. Nova Gama, canica software. Age bage no huli anga na bantu bakwita software software bamanyira onjo nongwe tukuddeko mukugu olaba ya bantu bamukaza akona software ono mukugu umbo olibu pya mulimo kali nenda lu chitufu chitufu ke tumena software kali nenda lu sabanga bantu bali nenda lu ngaka nakasajja Ale kale kakafumu kange mbuya kaduka atambula duka. Bana. Omayi wali womusajja wawa nomulenzi ono pafula banks abantu benali manyi nti atambula linga boda boda naye nga taduka naye nga atambula nga duka naye nga atambula butambuzi kati ngojeko pafula banks ono kati omuntu owokubiri gwe bayita software. Ono mlenze ya tambula ne munenga bamazo kunsibulao. Nga bali mukuda kunsilu sibavuga badeka ikampala. Na ye software nga tambula mwenzo gamba duka li kuboda bod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Mpale ya linga ya lugwelu wa mfaliso. Nga ina baba tambule mu ya gelu fuwa. Banya! Ono mulezi. Mugana wake, kasoketu dukeko wano, kasoketu dukeko wano. Uoma nyafumu, say! Nabu yuyo! Mula tambula software, tambula! Banya! Kumina mwedeza kena msao munana tugende. Biba biba. Na kugambia kwenko na neiba mugambe nchi kwa jia wema saka wendi. Mugambe nchi ono chari ateme ndongo ya kajambia mugambe mwali. Kwa jia wema saka subabija Uganda waka.